너는 무화이너 주모한 그때모 연할 몸은 옐로야 너는 무화인 주모한 그때모 연할 몸은 옐로야 여우 비아티우멘 비거 비역 비아멘 비거 너는 몸 우와이너 주모한 그때모 몸은 옐로야 하 으쌰 헤이 하

내 기나 거야 뭐. 튜너완 그때 마이나 거야 뭐. 또아이 김이 온예야 뭐. 우나 워나 온야 프마 워나. 너 이노 빠이. 웸 댄너와 그 이토이 뭐. 너 이나 아 어메노. 너 이나 살리노. 너의 기마 살리호 융네 융네 기나 걸어.

0: 8.000 đồng một tháng. Chưa kể Bộ Công an trích lại 85% tiền xử phạt giao thông hoặc trích lại 30% số tiền bán bản số đẹp của xe cơ giới các loại. Tinh gọn tổ chức bộ máy của hệ thống chính trị Việt Nam được ông Nguyễn Phú Trọng thừa nhận từ nhiều năm trước là không dễ dàng thực hiện. Phát biểu khai mạc hội nghị lần thứ 6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12 tại Hà Nội hôm 4 tháng 10 năm 2017, ông Trọng nói đây là vấn đề lớn, rất quan trọng nhưng cũng rất khó, rất phức tạp và nhạy cảm. Đến hôm nay, ông Tô Lâm được coi là người mạnh mẽ trong việc tinh gọn bộ máy tổ chức chính phủ. Trong tuyên bố mới nhất hôm 13 tháng 2, Tổng bí thư Tô Lâm nhấn mạnh việc tinh gọn bộ máy không thể trì hoãn và phải thực hiện trước Đại hội 14. Với cách tinh gọn bộ máy khiến cả 100.000 công nhân, viên chức bị ảnh hưởng mà lực lượng công an không hề sức mẻ thì liệu người dân có hài lòng hay không? Một người dân ở Hà Nội yêu cầu ẩn danh vì lý do an toàn, cho việc tinh gọn bộ máy công an chỉ là hình thức mị dân chứ thực sự số lượng công an không ít đi.
1: Em thấy là nó không công bằng, cái nó chỉ là cái biến mạng lõa để lợi hành dân thôi. Cái người dân người ta nghĩ là ngày nào cũng giảm như thế mà công an nó cũng làm như thế, tiết kiệm được hình thức mị dân để người dân người ta không biết bên cảnh sát giao thông thì họ cũng kiểu cũng giảm bớt đi. Xong rồi ngày xưa là nó 10 thì bây giờ chỉ còn có 4 rồi, nó không thay đổi chuyện. Thành đập trên tất cả những cái đội mà trưởng như nó ghi là xung kích rồi là đội tự vệ rồi là các thứ mà nó huấn luyện như là nó dùng công an huấn luyện, nó huấn luyện ngay chỗ gần nhà em mà em biết mà, nó không phải là công an đâu chị ạ, mà nhưng mà nó tập sử dụng vũ khí rồi là giáo có việc gì thì là mà tự nhiên người dân thấy thêm bọn đấy để chảy nuôi thêm đấy.
2: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3: 캐나다 투게더가 다시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축제와 맛있는 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CN 패밀리존, 원주민 마켓플레이스, 엑스포 86 특별전시, 마스코트 댄스 배틀은 물론 레베카 시촌 더 매티니, 더 스트럼벨라스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루, 7월 1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5: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6: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와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 짧고 강한 열파가 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90년 동안 유지되던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습니다.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하루 동안 BC주 전역의 총 14개 지역에서 1일 최고 기온이 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화이트락은 31도, 빅토리아는 30.9도, 던컨은 31.8도를 기록하며 무려 1936년 이후 90년 동안 깨지지 않던 역대 최고 기온을 단숨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도 스쿼미시가 33.1도까지 치솟았고 웨스트 밴쿠버 30.6도, 아버스포드 32.4도로 수십 년 만에 무더위 기록을 역시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고기압의 영향이며 다행히 주말이 다가올수록 기온이 평년 수준인 2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비가 내리면서 곧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파가 지난 2021년 BC주를 강타했던 치명적인 열돔 사태와 시기가 비슷해 환경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온 변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과거의 기후 통계가 더 이상 안전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포트무디 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속도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이는 현직 시장과 이에 맞서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번 선거가 도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단연 고밀도 개발의 속도입니다. 최근 포트무디 시의회가 무디 센터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3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최종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총 865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단 44세대에 그쳐 실제로 시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의 57%가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시장인 맥건 라틴은 현실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그리고 주정부의 고밀도 주택 공급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설업계의 선거 기부금 수령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기부이며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현직 시의원이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헤이븐 러비에츠키 후보는 포트무디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기반의 정당형 조직인 포트무디 보이스를 창당하고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러비에츠키 후보는 현 행정부의 대규모 고층 개발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을 중단하고 해당 역세권 부지를 단순 주거지가 아닌 장기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층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 확대로 도시를 확장하겠다는 현직 시장의 전략과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야당 후보들의 전략 사이 주민들이 던질 한 표가 도시의 밀도와 생활 환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AI 챗봇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무한 스크롤과 유해 알고리즘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가 발의한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은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전면 금지 조치와 달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조건부 허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오, 자해 유도, 성착취 등 정부가 지정한 7대 유해 콘텐츠를 기업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이 전격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이행을 감시할 독립기구인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플랫폼 기업이 아동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해 환경을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달러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5%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캐나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고 일부 AI 챗봇이 자해를 유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중독성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분증 요구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커 얼굴 인식이나 생체 정보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명확한 연령 인증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위험 플랫폼만 골라 규제할 경우 청소년들이 감시망을 피해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청소년 SNS 규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온라인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3년마다 정기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핵심은 완벽한 차단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유해 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오는 7월부터 기존 서류 제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는 CRA 개정 내에 기존 문서 제출 기능을 통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서나 관련 스캔 서류를 임의로 업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CRA가 제공하는 공식 디지털 신청서 양식을 직접 이용해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최신 버전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누락 항목을 원천 차단해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의료진도 전용 디지털 포털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의료 증빙 절차의 번거로움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의 버전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8일부터 2023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T2201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구형 양식으로 접수된 신청권은 모두 거부되며 최신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장애인 혜택을 비롯해 아동장애 수당, 등록장애 저축계획 등 정부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국세청은 행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청자와 지원 가족들은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2023년 이후 발행된 최신 T2201 양식을 확인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BC주 전력 공기업인 BC하이드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직원의 산재 보상 신청을 사실상 만류하고 단념시키려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산재 처리 대신 산해 위로금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권유하며 신고를 늦추는 이른바 클레임 억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BC주 대법원의 제니퍼 와틀리 판사는 BC하이드로가 노동자 보상위원회, 즉 워크세이프 BC의 산재 은폐, 방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BC하이드로의 한 익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측 관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워크세이프 BC의 조사는 절차가 불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의 민간 장애급여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세이프 BC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는데 법원은 회사가 절차를 오해했든 악의가 없었든 간에 공적 보상 제도 대신 민간 급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고를 단념하게 만든 행위 자체가 노동자보상법 제73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C하이드로는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 관련 보고 절차를 당시 실무진이 잘못 이해했던 것이 원인이었으며 즉시 내부 규정을 수정해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록 워크세이프 BC가 이번 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와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중요한 선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산재 발생 건수가 누적될수록 워크세이프 BC에 납부해야 하는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상당한 직원들에게 산해 복지나 개인보험 처리를 종용하며 산재 기록을 누락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정신질환은 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적 기관에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노동자의 치료권과 보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이 산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눈을 가리는 관행이 노동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8: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9: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ing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10: Selk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9: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11: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2: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3: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14: 오늘 저녁에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 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다가 결국 우리 사랑방에서는 가능한 길, 합리적인 길을 한번 구상해보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찾으면은 집을 짓는 설계를 하는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하는 큰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자가 저도 설계자고 사랑방 자체가 설계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영리상학적인 이론, 이론적인 이론, 실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통일 없으면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막연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길을 찾는데 이 누구와 누가 통일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더라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조화되고 융합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제가이논리적으로좀비약을해서역설적인논리말하자면변증법적인논리를이용하면은가능하겠다지금그런생각을가지고지난시간에는변증법적인논리가우리통일의길을보여준다변증법의정반합인데정반은남과북각각제도고정부고정국가고그런데합이이제우리통일정부가앞으로나와야되는데통일체제가합의체제로우리가나가야된다그런생각을하면서이제변증법적인논리가무엇이냐그걸잠깐얘기했습니다그런데그결과로결론적으로지난번에얘기를했는것을다시생각해보면은통일을하는데는그변증법적으로한다는것은있는체제들을서로인정하고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또자기들이가지고있는모순들을스스로극복하고그리고그위에이제새로운제3의정부이상적인정부를구현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들었죠그래서남과북에각각자기들이개성이다있고또자기들이장단점이다있습니다장점은덮어놓고단점을극복을해야됩니다그우리가제3정부가생기면은장점에서배워서통일연방국가를만드는데참고로하지만단점은지금이상황에분단되어있을때극복해야됩니다남쪽에대내적인모순이빈부격차나인간을존중하지않는거나이런미국의여러가지문제를그대로답습하는거나이런건남한에서극복해야됩니다북도사회주의국가가지금잘되고있습니다그러나훨씬더잘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또좀잘못된건극복한다는그러한그희망을가지고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이상적인사회라고제가말씀드렸는데우리연방국가는이상적인국가이고연방정부체제는이상적인체제여야된다정반합의체제여야된다제가그렇게말씀드렸죠그에대해서우리가개념이있어야됩니다어떤사회가가장좋은사회냐분명히우리생각이있어야됩니다그거없이그정반합의정반할때합에대한개념이분명히있어야됩니다그래야지합을추구를하지요그래서합이이상적인사회인데어떤사회가가장이상적인사회겠느냐제가사회과학자로서인권운동을연구하는수십년동안한사람으로서결국결론은인권이그렇게중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미국처럼생각하는인권이아니고또어떤체제가생각하는인권이아니고우리는보편타당성있는그런범주에서인권이라는걸봐야된다요새바이든행정부가미국에서나와서미국의외교정책은인권과또민주주의를앙양하기위해서모든것을다경주하겠다그런데그게무슨말인지내가모르겠어요인권을한다고그러는데인권이라는게우리가좀잘생각을해야됩니다오늘저녁에는제가인권의완전한의미를우리가생각하고완전한인권국가가어떻게생겨먹은국가냐하는데대해서개념정립을해야될것입니다그래야지우리가연방국가가멋진나라인데그걸로가려고하면그인권의구현을우리가생각을해야됩니다미국에서인권이그러면자유자유라는건방종입니다그냥지맘대로놔둡니다제맘대로자기가가지고싶은건가지고수단방법을가르지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질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식이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 안전 이것이 절대 필요하죠.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을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의 해석이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8: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3: 캐나다 투게더가 다시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축제와 맛있는 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CN 패밀리존, 원주민 마켓플레이스, 엑스포 86 특별전시, 마스코트 댄스 배틀은 물론 레베카 시촌 더 매티니, 더 스트럼벨라스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루. 7월 1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5: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6: 안녕하세요. AM1320 라디오 6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판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박판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의 통일평화대학을 세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북관계 최고의 원로 전문가인 박판식 교수는 50여 회 북을 방문했고 1994년 북폭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 긴장 해소에 기여한 숨은 주역입니다. 2009년 미국의 두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평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온라인 줌으로 박한식 사랑방을 열고 북미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질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식이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 안전 이것이 절대 필요하죠.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의 해석이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것은 아래층 위층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평등, 그런 의미에서 평등. 그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주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작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자.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우리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를 분배의 정의를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평등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평등한 게 문제가 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한 걸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사는 걸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치 이론이고 그렇지 평등한 것은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평등권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등하지만은 자유를 또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 이 평등하게 강제로 이렇게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가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있어야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성공도 하고 올라가죠. 사람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사는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등이 있고 나서는 병등을 주고하는 것도 그렇고 병등 밖에서도 일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거는 선택권입니다. 자유행동은 전부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 행위가 곧 자유입니다. 선택. 선택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 민주주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야지 평등을 추구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자유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데 상하가 없다. 다 좋죠.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규율, 도덕성 이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를 자꾸 하는데 미국도 말을 사랑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이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 누가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느끼는 거지 구두나 혹은 머리로서 정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사랑에 의해서 맺혀진 가족이나 이런 건 가족의 신성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사랑권이 있다는 것, 이걸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고요. 사랑한 사람들은 그 이상 가족을 내놓고 나서 이상 가족을 정당화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대가 이상 가족이 수백만이 아직까지 수십만 살아있었고요. 이게 정당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없다는 것. 사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어디 가서 가족이 있는 제도에 가서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한을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존권, 둘째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살기 위해 평등한 거, 자유한 거, 이런 거 했죠.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건 서구에서는 잘 인정 안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라를 가지고 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인권이 유린되고 박탈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도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민족의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우리 고생 다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뭐냐?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여섯 가지 또 나라가 꼭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다는 언제 말씀 좀 드린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언어가 있어야 돼. 또 다스리는 체제가 있어야 돼. 이념이 있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있고, 다 없으면은 큰 좋은 나라가 아니고 반나라입니다. 반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나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을 여섯 가지로 봤다. 육권, 저는 육권 여섯 가지라고, 인권 육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권을 쭉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고 이 여섯 가지를 위한 수단 방법을 정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 자신만 그렇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여섯 가지의 인권을 향유하고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좋은 세상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완전한 종류의 인권들이 다 한국에 보장된 나라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연방국가는 또 연방정부는 이상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여섯 가지 인권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를 하자. 누가? 우리가 추구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의향이 있으며 그런 욕망이 있느냐.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요새 많이 민족 얘기도 많이 하고 민족의 주체성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저도 그거 개봉하기 전에도 가봤지만 당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이 우리 조상의 시조다, 원조다. 이제 그런 이론과 그런 실념에서 당군능도 만들고 당군 배달 민족을 북에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가, 그것은 두고 보고 또 앞으로 또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 민족이 누구냐 해서 물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당군의 자손이다.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지만 역시 그 맥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걸 뭐랄까 귀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역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1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6: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10: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own.
17: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11: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진다.

우리들다 보면서 너는 누구냐? 제가 미국에서 55년 대학 교수하면서 매일 하루 몇 번 가는 것이 개근하는 것이 뭡니까? 소변 보러 갑니다. 소변 보러 제가 저 화장실 위생실에 가면 항상 제가 저게 보입니다. 그걸 딱 보면 저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네 누구냐? 저 이름이 내가 아닙니다. 저 이름이 내가 아니고 저 민족도 내가 아닙니다. 제가 직업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서 나를 규정을 해야 돼? 나의 성격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인품 혹은 그 영어로는 personality, 그 인간 성격이죠. 그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개방된 사람이냐? 닫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입장을 찾아보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울 보고 너 누구냐? 그 제가 이렇게 한 12가지 있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남북의 공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6가지 7가지 제가 찾아냈는데 제가 이 워낙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기 저기서 많이 흘립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중복되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아는 민족입니다. 사람을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로 아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는 우리 그에 닳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남쪽만 들립니까? 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전 사랑방 손님 여러분들 잘 알죠? 저 언제 사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되고 인간이 일정한 단계를 넘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줄을 꺼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라고 그러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상식적인데 우리 통일 문화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통일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물론 아니죠. 언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김일성 수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저는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세상 들었지만은 방장엽 씨가 서울에 있을 때, 평양에 계실 때 제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인간만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가 나서 얘기를 다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많이 채색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사상이 나오고 하기 전부터 수령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안 되면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돼가 집에 돌아와라.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된 셋째 나라에서는 연방국가 이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0: 사람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인간이 사람 되게끔 하는데 힘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회화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주제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겠지만은 교육 자체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사람 만드는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 우리가 토론하고 생각해요. 사랑방에서 또 토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 누가 사람을 하면 정리를 해보십시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도덕이 더 있으면 충성을 더하면 집단에 대한 충성이 더 충성을 더.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Canada Together is back at Canada Place. Join us on July 1st from 11 a.m. to 6 p.m. for a day of festivities, great food, family fun, and performances. Don't miss out on the CN Family Song, Indigenous Marketplace, Expo 86 Exhibit, a mascot dance-off, as well as incredible performances from Rebecca Sichon, the Matinee, the Strumbellers, and many more. See you at Canada Place on July 1st as we weave together the fabric of a nation. Details at canadaplace.ca. Canada Together is back at Canada Place. Join us on July 1st from 11 a.m. to 6 p.m. for a day of festivities, great food, family fun, and performances. Don't miss out on the CN Family Song, Indigenous Marketplace, Expo 86 Exhibit, a mascot dance-off, as well as incredible performances from Rebecca Sichon, the Matinee, the Strumbellers, and many more. See you at Canada Place on July 1st as we weave together the fabric of a nation. Details at canadaplace.ca.